0: 나노라고 따라 보내러 가요. 매우리 이때 매우 와게.
1: 매우리.
0: 매우리 인기고 따라 본 매야.
1: 매야 있다.
0: 그나 매우리 있다. 아와요 대대 먼스 지라게 하고 나이따라 망아야 강아이 대야가나. 안타야 배롱아 간원 때 매우 와게 인더 위게. 네,
1: 대기파.
0: 대기파. 아이 번안게 산에 대기파. 어디오 너라게 가나 꽝가 대기로이.
1: 아, 아이분 간 도스마니 가세니 안 되게라인 더 바간 바이에 제가 되게라네 주부 와이유 에논 다가 거 제리 바라니까 어 간 무인가라 이사이 가로이 자티게 그 와마 야리에 나나니나 아이분 가티게라이에 가세니 제게 기아무 저러 부긴 지다가 오원 지에 마요 아마 거기 들으냐 와키 아이라 아라바 아사포
0: Aiyah, kau nangda harapan nam katikiroi makan ni. Ati takkan tanding apa? Awi ngarengar ya aku kurai ya karena aku kuat katikiroi ya kian. Tapi mewah ya. Anak katikiroi diki. Pernah kau im menam tapan aku kuarai sih ramai ya. Nam tapu ayita. Kurara pariki asna menganu rari karatari pon nari mina.

0: the new super plan. Are you? I mean, you're on Eric.
1: Ah,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랑 what the new super plan?
0: 나는 이행. 너는 말 여기서는 다시 super plan. 약간 내가 이거 이거니 가르고. 이것도 plan 아니 요한이기. 아예 가르게 에워리기. 내가 보관한다는 super plan 시내 부이 따라 어그리고 내 부이 뜨기가 팔 따다 어 뜨부이나 당한테 미니시언데 대대기 SMS.
1: 예 가르게 또 하나 포인트 노와 뜨기가 팔 참다다. 아니 내 부포테 미니시인데 대대기 SMS. 시세 무와 따라 보나 이나는 와비 매워세와.
0: 아예 우리야 start the one the one the one the book. 아니 내 때도 워리기 super plan 내가 연하고. 아 예이 대견수와 아끼고 나가 이래기 나고 예이 이쁘긴 대보. Royer and Kawakeyu at the new Super Plan.